달래 나봐. 안배 당나 영원히 나봐 나봐. 달래 바라실 것 같대. 자가 동안이 자가 동안이 망고 덕골아리 나봐 달래 정원이 아마 당남이 나봐. 상고단을 건곡히 조꽁언니 조꽁언니 바다 당나나봐 목차 등불이 고바이 왜 리차 응원이 달래 달래 나중에 아마봐 망고짝고라리 동숭로로 동숭로로 나중 네 바라봐 바라스 것 같다네 네 흉노로 네 흉노로 사니야 마하 리봉어이 네 달데 사니 디디 하독 봉어이네 나중 네 안비데 안비데 싱수아롱노로 바바그 뽀코라리 네 수아롱노로 대풍건바리 벗고 라리 라리 나 등리 아마바 아마바 나 등리 암비바 암비바 아마쿠바 아야마 이자 달리 바라탕쿠바 자득아마 자득자나 달리 나 등리 아마코 미완 미측 멍하로 멍하로 나등리 아마코 징미 미측 돈나로 나등리 바라코 바라코 이드랑은 이슈노로 낭코 샤니 양디 봉하니 샤니 디디 속봉하니 니슝노로 니슝노로 나바 브랑한 용자노로 갓다마니 속자너로 너 아크에 마리바 츠푸덕게 푸늑노아 하와가치바 두랭덕게 아간노아로 아간노아로 이나나장마월 푸늑노아 달데 이나장기월 푸늑노아 달데 달데 자시가 대가려도 광보네 아마 당리아 송차 송차 기랑 강지발에 양보네 양보네 바다 당리 지릉자 지릉자 나 등냐마네 송송동하고 하따멍하러 달래 달래 나 등리 바라네 지가 지릉강하고 아멜라 갔다로 갔다로 오케이 이거 봐 하양 종로네 늑만 항종로네 구바 구바 오케이.